down, 댕겨서 남부쪽 발투소 반응상 say to look 반응상 say to look 남부다 발투소 남다상 댕겨서 반응상 say to look 반응상 say to look